0: 밑에
1: 아 이거 불티게 했다 말고 불티게 했다 말고 불티게 보겠지. 내가 이제 스펠리디아 나야 간 남자가 나는 teman-teman 그사람 bacakan daftar materialnya alat-alatnya dan langkah kerjanya langkah-langkah kerja itu saja.